0: 캄보디아 바이나나 듀 비크레드레스 오피
1: 렛도 빅스 컨펌 캄보디아 바이나나 듀
0: 캄보디아 바이나나 듀 드레스 오피 파파 에코 알파 키로 스테라
1: 땡큐 렛도 빅스 캄보디아 바이나나 듀

0: DR 한국324 contact 도쿄 radar 120 decimal 2
1: Tokyo radar 120 decimal 2 DR 한국 324 good day
0: 네 Japan 677H contact 도쿄 radar 120 decimal 2
2: 120 decimal 2 Japan 677H

0: APG600 리지오 나비게이션 디렉터 테미스 디스타라멘테인 5000 멘테인 5000 난티르 테미스 가이드 포레스 즈르 람웨이 34 라이트
1: 아프로우 디렉터 테미스 5000 바이 테미스 클리어 파이러스 즈르 34 라이트 APG620
0: APG600 리듀스 디렉터 190
1: 스피드 190 APG620
0: 페덱스 5175 리지오 나비게이션 디렉터 테미스 これでしょ 日本カーゴ575DJ1 ナビゲーションディレクトテミス
2: はい、ナビゲーションディレクトカーゴ575ディスタルメンテイン6000ディスタルメンテイン6000ディスタルメンテイン6000ディスタルメンテイン6000ディスタルメンテイン6000

0: 그 머니 머니 더 세븐트 헤비 디테니컬 투 40.
1: 머니 머니 네 세븐트 도쿄 아프로치 엑스펙트 아이레스 즈르 람웨이 34 라이트 아프로치 클리어드 바이어 루타 35 어라이벌.
0: 루타 35 어라이벌 포 람웨이 34 라이트 도 872.
1: 머니 네 세븐트 리센더 메인텐 플라이트 레벨 150 위 클리어 디렉트 비나.
0: 750 리클레 투 비나스 메인텐 872.
1: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ading 360. 7560 turn left he 7506ウィズモールナビゲーションディレクテミス、ディフェンダーのメインテン5000、メインテン5000ランティオテミス、クエルファイレスズル、ランウェイ34ライトアプローチ。
2: Direct Temis and descend maintain 5000, maintain 5000 and descend Mr. Fire, Zulu runway 34 right, approach to move 5 6

0: Correct, I'm Houston 6000 Indonesia 80.
1: Orange Line 93, Rika Direct of Peak, Houston Maintain 6000.
2: Again, Orange Line 230.
1: Orange Line 93, Direct of Peak 6000.
2: Direct of Peak 6000, Orange Line 230.
3: 그래서 KK237 이제 구리 디센딩 플라레벨 150 by 구리 스타팅 플라레벨 173 인포메이션
1: 히어 Seaway 237 타기 아프로치 라벨 34 right 프레드비아 스완프 탕고 아라이바우 디센딩 리치 플라레벨 150 by 구리
3: 프레드비아 스완프 탕고 아라이바우 익스펙트 라벨 34 right 구리 플라레벨 150 K237